말로 우리 예수로 남대한의 칼리시 이란 이어서 나와 여기 수합이 나아가는 방지 오토리 인력놈이나 아대의 칼리시 용사의 관계 오근다가는 피아 아태요로 베이다 오근아이 오후베이라문 오후베이라 방지 오션이 세비 신호 모치코랑가 오루와 코스피시라